0: 그래 뭐 지치.
1: Hey kids, don't try this at home.
2: 샬롬 이레이나 실베트로 미 에마노 실베트 오트로
3: 어머 에스케